이주맘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조선힙합의 너의 차선, 복영수의 팝콘, 김태우 사랑비 청해 주셨습니다. 어제 병원을 다녀왔어요. 제가 마음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요즘 많이 힘들어서 상담받고 보니 그동안 줄었던 약들이 다시 용량도 올라가고 약 개수도 늘었더라고요. 힘든 하루하루지만 하늘호수 방송 들으며 하루를 열심히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네, 병원 다녀오셨군요. 상담받고 약 용량이 다시 늘고 약 개수도 많아졌다고요. 네, 그동안 많이 힘든 시간 보내고 계셨네요.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찰 때가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또 사연 남겨주시고 방송과 함께하고 계신 거 보면 정말 애쓰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잘 돌보는 시간 필요할 것 같아요. 몸이 아프면 치료받듯이 마음도 힘들면 도움받아야죠. 쉬어가는 게 당연한 일이니까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음악 들으면서 편안한 시간 가져보세요. 힘든 날들 사이에도 작은 웃음과 따뜻한 순간들이 찾아오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부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친구와 점심 약속이 있어서 외출할 예정이에요. 집 근처로 와준다고 해서 애기도 데리고 갈 예정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친구와 점심 약속 하셨군요. 친구가 고맙게 또 집 근처까지 와준다고 하니까 편안하게 얘기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겠어요. 애기도 함께 데리고 나간다고 하니 식사하는 동안은 정신없이 바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이 좋은 기분 전환이 되어줄 것 같네요. 맛있는 점심 식사하시고 담소 나누면서 즐거운 추억 만드세요. 외출할 때 아기와 함께 안전하게 다녀오고요. 오늘 하루도 웃음 가득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마지막 사연이 될 것 같은데요. 행복해져라님 신청 사연입니다. 민쇼크 빛이 들지 않은 곳에서 M1NU 36.5 와이즈캐슬의 날 안아줘 이별아. 토우님 굿모닝이에요. 딸이 늦장을 부려서 오늘은 조금 늦게 회사에 도착했네요. 여전히 인기쟁이 터보님 사연 많이 많아서 마감점 빠르게 다녀가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방송 잘 들을게요. 행복해져라님 굿모닝입니다. 오늘 따님 때문에 회사에 살짝 늦었군요. 아침 시간은 몇 분 차에도 마음이 바빠지는데 출근하느라고 정신 없으셨겠어요. 그래도 무사히 회사에 도착했으니까 한숨 돌리시고 기분 좋게 하루 시작하면 좋겠네요. 근데 이것도 또 며칠 남지가 않았네요. 바쁜 와중에 사연 남겨주시고 잠시 둘러 인사까지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일하면서 틈틈이 음악으로 기분 전환하시고요. 웃을 일 많은 하루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만들어 가세요. 이제 신청곡 사연은 마감을 할 시간이 됐네요. 오늘 다음 방송 10시부터 12시 방송은 우리 오랜만에 제 다음 방송으로 오셨네요. 에너자이저 앙쿠미님 방송입니다. 지금 마감할 테니 앙쿠미님 앞으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사연들 많이 전해주세요.

여러분들께서 청해 주셨던 모든 신청곡과 사연들은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선곡을 한 곡들 보내드릴 건데요. 제 방송 오래 들으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제가 고래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오랜만에 고래에 관련된 노래들 쭉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세 곡 듣고 올게요. 신청 사연란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안쿠미님 들어오셔서 방송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안쿠미님 앞으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사연들 많이 전해주세요.

0: Yeah.
1: I fell in love again, man.
2: mm-hmm. 이상은 박준성 셀린 이렇게 세 곡 들어봤는데 약간 좀 생소한 곡들이죠. 이번에는 좀 알려진 고래들 세 곡 들어볼게요. 양크미님 앞으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사연들 계속해서 많이 보내주세요.

야간 근무 마치고 방송을 시작했다 보니까 몸은 조금 피곤한 아침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많은 분들이 생일 축하 인사를 전해주셔서 피곤함보다 행복감이 훨씬 더 크게 남는 시간이 되었네요. 따뜻한 축하와 정겨운 마음들 덕분에 기분 좋게 2시간 함께 할 수 있었고요. 덕분에 행복한 마음으로 방송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전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하루가 시작됩니다. 하시는 일들 잘 풀리길 바라고요.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도 잘 챙기면서 기분 좋은 하루 만들어 가세요. 방송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게시판 사연 주시고 추천과 선물 보내주시고 2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한우루숙 가족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어지는 방송 앙쿠비님과도 행복한 시간 함께 하시고요. 오늘 여러분께서 만나는 모든 분들과 기분 좋고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라며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언제나 여러분 곁을 지키는 한우루숙 24, 저는 터보였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종이를 모읍니다. 신문, 박스, 잡지 등등등 여러 종류의 종이들을 모읍니다. 자, 모아뒀다가 신문은 고기 구워 먹을 때 바닥에 깔고요. 박스는 택배 보낼 때나 재활용품을 모아서 버릴 때 담아서 버립니다. 잡지는 아이와 놀아줄 때 뭐 그때 활용하기도 하죠. 자, 참 쓸모가 많은 종이인데 만들 때도 힘들게 만들어서 왜 그렇게 쉽게 마구 편하게 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도 참 쓸모가 많은 사람들이죠. 종이처럼 말이죠. 근데 자꾸 쉽게 던져놓습니다. 열 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어렵게 만들어진 우리거든요. 나의 쓸모는 내가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자이기도 하죠. 자, 우리의 무궁무진한 미래를 꿈꾸며 오늘도 고민해봅니다. 난 그리고 우리는 멋진 사람이니까요. 자, 2026년 6월 10일 수요일 671번째 정규방송 하늘호수 방송 왕큼의 뮤직 낚시여행 시작합니다.

자, 함께하신 곡, 네, 김민석의 곡이었어요. 눈치,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조금 전까지 함께하셨던 우리 터보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 한우로수 앙쿠미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랜만에 오전 방송 찾아왔어요. 네, 요즘엔 제가 밤 9시에 네, 여러분들과 만나 뵀었는데, 오랜만에 네, 아침 10시에 돌아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6월 첫 주부터 새롭게 코너가 새로 생겼어요. 네, 밤에 방송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새로운 코너. 자,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험한 세상, 우린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네. 이 코너의 주제인데요. 자, 오늘의 주제 두 번째. 네, 오늘의 버티기 모아보자. 네, 첫 번째 시간은 아껴보자였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은 모아보자. 네. 어떻게 하면 모을 수 있을까? 네, 이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돈 모으는 게뭐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지만, 종잣돈 네, 만들기 쉽지 않아요. 자, 모으려고 하면 자꾸 세어나가죠. 어떻게 하면 모아서 올한 해도 잘 버텨볼 수 있을까요? 자, 또뭘 모아야 남부럽지 않게 네. 마구마구 써 제끼며 네,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신청곡은요, 인라이브 신청곡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인라이브에 로그인하신 후에 신청곡은 3곡 이상 사연은 편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신청곡 올리시는 방법은 게시판 상단에 안내글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현재 대화방은 인라이브 한곳 열려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그동안 노래 두곡더 듣고서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함께 하실 곡은요, 플라이브의 괜찮아, 사랑이니까. 볼빨간 사춘기 곡입니다. Find you. 함께 하자.

자, 함께하신 곡, 네, 볼빨간사춘기의 곡이었습니다. Find You, 네, 잘 듣고 왔어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오늘의 코너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네, 오늘의 두 번째, 네, 코너, 그 6월 첫 주부터 시작된, 네, 코너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모아보자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즘은 뭐 모으는 방법 상당히 다양하죠. 네, 그냥 예전처럼 모은다고 한다 그러면 예전에는 뭐 그냥 적금이 가장 무난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 나왔던 건 펀드, 그 다음에 나왔던 건 연금, 네, 뭐 보험, 뭐 상품들 많이 가입을 하다가 뭐 어느 정도 종잣돈이 모였다 하시는 분들은 네, 뭐 집을 산다, 뭐 부동산에 투자를 해본다, 네, 오피스텔을 산다. 혹은 나는 주식에 투자하는 게 아무래도 나와는 적성에 맞는 것 같다. 아니면 나는 직접 투자하는 거는 힘드니 뭐 ETF라던가 뭐 다른 상품들에 가입을 합니다. 여러 가지 돈을 굴리는 방법들은 많아요. 네. 뭐 요즘 금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 금값이 너무 오르니 은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투자의 방법도 네. 돈을 버는 데 들어가는 그 양도 네. 사람들이 사람마다 다르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뭐 사람들 빌려주고 뭐 이자를 받는다. 요건 조금 위험하긴 하죠. 네. 요즘은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네. 주식을 빌려줬다가 뭐 받는 경우도 있고 좀 위험한 부분들이긴 하지만 네, 수익이 날 때는 나도 좀더 많이 벌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 부담도 크다는 거. 여튼 요즘은 돈 모으는 방법들이 다양하다 보니 이런저런 투자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저도 그냥 있을 수는 없어서 정말 다방면으로 투자를 해봤는데 역시나 어떤 투자든 나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가짐이라 함은 내가 이 돈을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네, 적정선을 딱 정해두고 그 선이라는 걸 정해두고 나는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만 벌 거야. 아니면 나는 한 10만 원만 벌 거야. 내 용돈벌이 해야지. 이런 그런 그 선을 정해두면 그나마 조금 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면 아시죠? 요즘 한창 불장이다가 네, 주식 점점 떨어지는 그 주식시장 보고 나면은 막 마음이 아파요. 밥도 안 들어가고요. 머리는 지끈지끈 아프고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죠. 네. 어쨌든 그런 것들을 피하려면 네, 선이라는 걸 정해둬야 되는데 선정하는 것도 어렵네요. 이게 세상 사는 게 이게 쉬운 일이 하나도 없을까요? 참. 자, 뭐 이런 이야기들 나눠볼 텐데요. 네, 그 사이에 네, 신청후 게시판 다녀가신 분들 많아주셨어요. 네, 많이 많이 네, 사연 다녀가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사연 어느 분이 다녀가셨는지 한번 볼게요. 네, 오늘의 1등 사연. 짜잔! 필사만님께서 당첨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오호! 오호! 야, 오늘 1등 오랜만에 필사마님이 또이 오전 시간에 당첨이 되셨네요. 축하합니다. 자, 오늘의 사연 볼게요. 앙쿠미님이 아침 방송을 하하! 네, 그쵸. 네, 반갑습니다.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앙쿠미님 덕분에 놀핀 충전 가득가득 해봅니다.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신청곡 세워주셨는데요. 이 중에 두곡 선곡합니다. 김결의 괜찮아, 이후에 너는 나의 별이야. 함께 듣고 올게요.

자, 함께하신 곡, 네, 이우의 곡이었습니다. 너는 나의 별이야. 네, 잘 듣고 왔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 네, 어떻게 하면 이 험한 세상, 우리는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코너입니다. 자, 오늘의 버티기 두 번째 시간, 자, 모아보자 시간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을까요? 네. 예전에 한번 방송을 이제 할때그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어요. 네, 종잣돈을 모아보자. 네. 그 종잣돈의 개념은 요즘 친구들은 글쎄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월급도 한 달에 한번 들어오고요. 알바를 해도 보통 한 달에 한 번이었는데 요즘은 주급으로 주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보통 이제 주 단위로 네, 그 생활 습관들이 이제 들어 있어서 주 단위로 받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넘어와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 요즘 친구들도 주 단위로 네. 용돈도 주 단위로 받고요. 월급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네, 알바비를 주 단위로 네, 정산을 받아서 받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잖아요. 네, 적은 금액으로 어떻게 하면 굴릴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쓸수 있을까를 고민하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있죠. 네, 그냥 무작정 모으는 게 아니라

내가 소비를 하면서 모을 수 있는, 소비를 해야 나중에 이게 뭐랄까요? 근데 소비의 개념이 이제 우리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소비라는 게 말 그대로 그냥 써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네, 그 효율적이고 뭐랄까요? 나중에 이게 돈이 되는 그런 소비를 하는 거죠. 네, 무언가 뭐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피규어 같은 거죠. 네. 저도 예전에 피규어 모으는 거 좋아했었는데 피규어를 모으는 거예요. 한정판 이런 거 줄 서서 선착순 뭐 100개 한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한정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수집을 해서 갖고 있다가 네, 뭐 당근에 팔거나 이것도 소비는 소비인데 결국은 돈이 되는 소비죠. 물론 이제 이걸 가지고 그냥 주구장창 네, 먼지가 쌓여가며 네, 집에 그냥 쌓아두기만 한다고 하면 돈이 되진 않는 건데 결국은 투자잖아요. 네, 소액으로 할 수 있는 투자들 네,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저희 집에도 쌓여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어디 이렇게 좀 한번 풀어볼까요? 예전에 그 몰랑이 인형이 참 한창 유행할 때 몰랑이 피규어를 그 정말 세트별로 모아놨었어요. 케이스도 다 있어요. 그걸 왜 모았죠? 네. 토끼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요즘은 다시 이제 고양이 관련 제품으로 모으고 있는데 이거 왜 모으는 걸까요? 사람 심리라는 게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어쨌든 소비를 하더라도 돈이 되는 소비를 하자. 네. 이런 것도 모아보는 그 이러한 모으기의 이러한 아닐까요? 가장 좋은 건 사실 금 모으기인데 금은 너무 비싸니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려고요. 자, 이번에 함께 하실 사연은요, 우리 꽁치님 다녀가셨는데요. 우선 꽁치님의 신청곡 먼저 듣고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신청하신 곡이 세 곡이신데 이 중에 두 곡 선곡합니다. 첸의 빈집, 남우연의 소년소녀 함께 듣죠.

자, 함께 하신 곡 나무현의 곡이었습니다. 소년소녀. 네, 잘 듣고 왔어요. 신청하신 분이 우리 꽁치님이시죠? 네, 우리 꽁치님의 신청곡 먼저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사연 보도록 할게요. 안쿠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집안이 어수선해서 네, 어렵게 사연 신청곡란 다녀갑니다. 안쿠미님, 좋은 오전 시간 보내세요. 하셨거든요. 집안이 왜 어수선하세요? 아침에 좀할 일이 많으신가 봐요. 저도 사실은 어젯밤에 서울에 비가 좀 왔어요. 저는 비가 내린지도 몰랐는데, 그냥 소나기처럼 그냥 살짝 그냥 쏴 내렸다가 착 하고 그냥 멈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옥상에 올라갔더니, 네, 바닥이 너무 얼룩덜룩해서 네, 물 청소하고 왔습니다. 물 청소했더니 마음은 참그 시원하고 뿌듯한데 깜빡 잊은 거예요. 그 창문을 닦는다는 게 바깥쪽은 닦았는데 안쪽은 안 닦은 거예요. 에이, 진짜 참 사람이 이렇게 머리가 나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깜빡깜빡합니다. 네. 깨끗하게 닦아야지 이래놓고 결국은 바깥쪽만 보이기만 오 깨끗하다 이러고 넘어갔는데 안에는 하지도 않았어요. 네. 안과 밖이 동일하게 깨끗한 사람이고 싶은 쿠미는 방송 끝나고 나서 안쪽 창문도 네, 닦아야 될것 같네요. 네, 아이 진짜 한 번에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 꽁치님도 혹시 저처럼 청소하느라 집안이 어수선하신 건 아닐까요? 네. 밑에 댓글도 달아주셨어요. 그 오늘은 모아보자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코너 이야기죠. 네, 어떻게 하면 돈을 모을까? 뭐 이런 거. 그랬더니 꽁치님께서 음식물, 그 식자재 같은 게, 네, 쌀때 사재기에서 모아놓고 먹는다 하셨거든요. 괜찮죠. 네, 유통기한이 긴 거는 좀 사놔도 괜찮아요. 저도 사실은 그 사재기를 잘안 하는데 개중에 하는 거는 딱그몇 가지 없어요. 생필품 중에 그 휴지. 휴지는 어떻게든 자꾸 이렇게 오래 쓰니까. 네, 휴지 아니면 라면. 그리고 물 종류. 네, 음료수 종류 같은 경우에는 좀 묵직묵직하잖아요. 이런 건 내가 수시로 살 수가, 뭐 수시로 사면 되겠지만, 무거워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저렴하게 나올 때, 뭐원 플러스 원 상품으로다가 쟁여놓는데, 우리 꽁치님도 그러신가 봐요. 좋은 거죠. 네. 물론, 이제 뭐,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공간이야 뭐 만들면 그만이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꽁치님의 우선 신청곡은 들었고, 이번에는 제 선곡으로 한두곡 정도 듣고 올까 하거든요. 뭐가 좋을까요? 아니, 제가 저기, 영화 중에 이 영화 보셨어요? 그, 약간, 뭐랄까. 아니, 이 영화 뭐였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노래 제목이 저거예요. 세일즈라는 제목의 노래거든요. 그 윷마치의 곡인데 정숙한 세일즈라는 그 이거 영화죠? 네. 저 요즘 영화 안본지 너무 오래돼 갖고. 네. 그 정숙한 세일즈. 아니 근데 이게 이제 1990년대를 배경으로 한그 내용이에요. 아, 재밌더라고요. 근데 내용을 아직 제가 제대로 보지는 못해서, 근데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게 짤들만 봤을 때 너무 재밌어서 나중에 한번 봐야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방문 판매. 네, 옛날에 이런 거 많이 했죠. 근데 그냥 방문 판매가 아니라 성인용품 방문 판매. 그 성인용품을 방문 판매하는 네 명의 네, 방판 시스터즈의 이야기예요. 네,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보세요. 저도 한번 보고 싶네요. 그냥 이렇게 듣기만 해도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어쨌든 여기 들어가 있는 곡인데 윷마치의 네, 곡입니다. 네, 제목이 세일즈라는 곡인데 이거 같이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우선 준비를 해놔봤고요. 그리고 이 노래를 들으면 왠지 느낌이 소방차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소방차의 노래도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제목은
소방차의 넥타이 부대. 이렇게 두고 함께 듣고 오죠.

자, 함께 하신 곡 소방차의 노래였어요. 네, 넷타이 부대 잘 듣고 왔습니다. 아, 이 노래 들으면서 네, 둠칫둠칫, 네, 뭐 어화 둥둥 두둥실 여러 가지 있어요. 네, 둠칫둠칫. 자, 신나게 네, 춤도 좀 춰주고 네. 점심 먹을 때까지 버텨 봅시다. 자. 보통 점심시간 11시 반, 뭐, 빠르면 11시? 11시 10분 정도에 점심 드시러 가시잖아요. 네. 슬슬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네. 점점 배도 고파오고요. 그 와중에, 네, 자꾸 신나는 노래 나오니까, 네. 있잖아요. 네. 위장 운동을 미리 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 빠르게 점심 식사, 섭취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코너, 네, 좀 전에 또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하면 네, 올한해 네, 우리 또 버티면서 살수 있을까? 네, 오늘의 버티기 두 번째 시간 모아보자 시간입니다. 모으는 방법도 다양하고, 네, 뭐그 종잣돈 만드는 것도 다양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나눠봤었는데 이제 주식 얘기 잠깐 나왔었어요. 네, 아무래도 이게 뭐 주식이 뭐 5천을 넘는다, 네, 뭐 만을 뚫을 것이다, 네, 8천에서 멈춘가,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다가 지금 잠깐 주춤하고 있죠. 다시 빠꾸를 하고 있는데 네, 언젠간 좋아지겠죠. 누가 그랬어요. 주식은 네, 들어가는 것보다 빼는 걸 잘해야 된다고. 네,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뭐 저점 매수, 고점 매도, 네, 우리 다 알고 있지만 못합니다. 네. 언제가 고점인지, 언제가 저점인지 우리는 판단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회사가 정말 우량하다고 해서 주가가 같이 오르느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네, 우량한 주식 뭐 회사가 너무너무 괜찮은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네, 그런 회사들은 주식을 투자를 했다가도 네, 한참 지났는데도 계속 바닥만 치고 있어요.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팍 하고 치고 오르는 그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고요. 그죠?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데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그 주식 투자하는 개미들의 대부분이 단타를 원하죠. 네, 짧게 들어갔다 짧게 치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죠. 아, 나 오늘 커피값 벌었다.

오늘 점심값 벌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제 주식 시장이 더 좋아지려면 단타보다는 장기 투자를 해야 하는데 장초 어렵습니다. 기다리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럴수록

하필이면 그 청년들에게만 혜택을 주는가? 네. 사실 노년층과 중장년층이 가장 힘든 세대인데 말이죠. 왜 우리에겐 그런 혜택을 주지 않는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싶네요. 우리도 고금리 상품을 원한다. 세제 혜택을 주라! 주라! 네. 네. 고비를 국회로! 네. 이렇게 또 얘기를 해보네요. 별소리를 다 합니다. 자, 이번에 함께 하실 사연은요. 네, 우리, 꿈꾸는 마음으로님의 사연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신나는 곡 세 곡을 주셨는데요. 이 중에 두 곡 선곡합니다. 신나게 듣고 올게요. 룰라의 3-4, 그리고 A. 저 발음이 이상했어요. EXID의 위, 아래. 두 곡. 함께 하죠.

자, 함께 하신 곡, 네, EXID의 곡이었어요. 위 아래. 네. 위 아래, 위 아래. 자, 다들 따라서 춤추신 거 맞죠? 그 외에 있잖아요. 요즘 친구들 그 랜덤 플레이 댄스 참 잘 하잖아요. 저도 저희 아이가 램프를 하는 걸 봤는데, 너무 웃겨. 뭐랄까요. 이제 그 춤에 가장 그 중요한 그 포인트만 따서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춤을 추는데, 나도 어릴 때 저랬겠지? 라는 생각하면서 보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어쨌든. 위, 아래. 네. 옛날 춤은 되게 쉬웠는데, 요즘 춤들은 너무 포인트 잡기가 너무 어려워요. 아닌가? 제가 나이를 먹은 걸까요? 네. 현재 시각 오전 11시 11분. 어머! 1111이에요. 네, 우와. 11시 11분 지나고 있거든요. 네, 신청곡 게시판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12시 방송하실 우리 달빛사랑님 앞으로 소중한 신청곡과 사연 네,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 네, 오늘도 모아보자 시간 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아보는 방법들, 좀 전에 뭐 예금을 넣는다, 뭐 주식을 투자해본다, 뭐 이런 얘기도 해봤는데요. 저는 사실은 그 잘 못해요. 네. 그래서 종잣돈을 그냥 무작정 모아봤어요. 월급을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을 받으면 월급의 한 90%를 적금을 넣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머지 10만 원을 가지고 생활을 했었는데, 어떻게 생활을 하느냐? 뭐 별거 없어요. 그냥 무작정 걸었어요. 많은 걸 걸었는데, 되도록이면은 외식 안 하고, 웬만한 거리는 걸어갔고, 커피는 잘 마시지 않고, 간식을 줄이고, 그렇게 한 몇 년을 한 3년 정도 하니까 얼추 모이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그 모아진 거를 다시 정기예금에 넣고, 그리고 또 다시 월급을 가지고 계속 넣어요. 근데 한 3년이 지나고 한 4년이 지나면 월급도 올라요. 자, 그러면 그 월급에 또 다시 90%를 적금을 넣어요. 그런 식으로 계속 물타고 물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종잣돈을 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뭐 그런 돈 있잖아요. 한 5천 정도를 모아봅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서는 어느 걸 하든 할 수 있어요. 네. 뭐 투자를 해도 좋고, 나는 투자하는 게 너무 어렵다 그러면 다시 또 정기예금에 넣는 거예요. 정말 그 이게 사실 뭐 이자도 좀 덜 붙고, 네, 그래요. 네, 이자 덜 붙죠. 덜 붙는 거 다 알아요. 근데 뭔가 묶여 있으니까 좀 덜 건드리게 된다는 그런 느낌? 네.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안 하고 금을 모았어야 되는데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시간을 돌려서 내가 이제 금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돈을 따로 이제 어디든 투자하지 않은 상태에 그 시점에 내가 돌아가더라도 당신은 금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주식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얘기 같아요. 똑같은 순간이 와도 똑같이 투자할 것 같아요. 그건 사람의 성향인 것 같은데, 본인의 성향에 맞는 투자를 하는 게 가장 모으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뭐 쓰는 게 좋으면 써야죠. 네. 근데 뭐 저희 아이한테도 항상 하는 얘기인데, 그 소비를 했으면 그 소비한 거에 있어서 네, 내가 왜 이 돈을 썼을까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뒤는 돌아보지 말으라고 했어요. 후회를 하지 말아라. 이미 썼으니까. 써서 없어졌으니까. 후회하고 싶지 않다면 네, 조금 더 효과적, 그러니까 뭐랄까, 효율적인 네, 그런 소비를 해라. 아, 어렵다. 그죠? 자, 이어서 함께 하실 사연은 네, 우리 오스트님의 사연인데요. 우선 오스트님의 신청곡 먼저 듣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수의 바다의 왕자, 한스밴드의 오락실 함께 듣죠?

자, 함께 하신 곡, 네, 한스밴드의 곡이었어요. 오락실 잘 듣고 왔습니다. 노래 나가는데, 그 대화방에서 이제 오락실 얘기 잠깐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은 오락실 언제 처음 가보셨어요? 저는 오락실을 진짜 못 가봤어요. 학교 다닐 때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저희 때는 오락실이, 그 뭐랄까, 비행 청소년이 많이 가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난 무섭더라고. 가면 이제 뭐 어른들도 많고, 네, 덩치만한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저는 대학 다닐 때그왜 뭐랄까요, 그냥 일반 오락실 철권 게임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오락실 말고, 정말 다다다다다 하는 그런 게임 말고, 뭐 총도 쏘고 막 하는 그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는, 네, 그런 오락실은 가봤는데, 그러네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얘기 나누다가, 요즘 아버지들은 어디에 많이 출몰하는가에 대한 얘기도 잠깐 던져봤었는데, 옛날에는 갈 데가 없으니까 오락실? 네. 어른들은 오락실을 많이 갔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진짜 요즘에는 그갈 곳이 없을 때는 어디들을 가실까요? 네. 코인 노래방? 동전 넣어가며? 아니, 요즘은 그 코인 노래방 가도 정말로 동전 넣는 거 아니고, 그 카드로 결제하잖아요. 네, 좋은 시장입니다. 어쨌든 어디 가는지 되게 궁금하네요. 저는 사실은 뭔가 이제 생각이 필요하거나 막 소리 지르고 싶거나 그러면, 저는 그냥 저희 집 방문 걸어 잠그고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게요. 이 시대의 아버님들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실까요? 제가 봤을 때 저희 신랑, 그러니까 저의 그 단짝은 운동 가는 것 같아요. 네, 운동을 하러 가면 조금 땀도 흘리고, 네, 뭔가 소리를 지르고 싶을 때 소리를 지를 수 있잖아요. 운동을 하게 되면, 아닌가요? 아닌가?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뭐든 참으면 병나니까요. 이번에 함께 하실 사연. 네, 좀 전에 신청곡을 먼저 들었죠? 박명수의 바다의 왕자, 한스밴드의 오락실 먼저 듣고 왔는데요. 오스틴님의 사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쿠미님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입니다. 요즘은 이제 일하면서 음악 들을 수 있어서 종종 아침부터 다시 듣고 있네요. 오, 좋은데요? 현장이 이제는 오토바이에서 중공업으로 바뀌다 보니 좀 이전처럼은 안 되다 보니 하루 종일 음악 들으며 일할 때가 그립기도 하네요. 그래도 얼마 전부터는 오전부터 들으며 일하고 있어서 그나마 위안이 돼요. 날 더운데 햇빛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세요 하셨거든요.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햇빛을 피해 다녀야 되죠.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네. 그 비의 노래 있잖아요. 네. 저는 이제 햇빛 알레르기가 있어서 선크림도 발라야 되고요. 긴팔도 입어야 되고요. 그 양우산 겸용, 네, 그 있잖아요, 안막에 들어가 있는 그 녀석도 들고 다녀야 되고요. 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바깥 외출을 잘안 하는 편인데, 어쨌든 햇볕을 피하고 있는데, 오늘은 다행히 그 비가 온다고 그래서 그런지 구름이 껴서 아주 마음에 드네요. 어쨌든 자, 우리 오스님 감사합니다. 신청곡 잘 들었고요. 이번에 또 함께 하실 사연은 우리 글루미 썬데이님, 오랜만에 또이 시간에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르게 신청곡 두곡 남겨주셨는데요. 장나라의 물망초, 그리고 박지훈의 블루문 청해주셨어요. 네, 오늘도 일하느라 많이 힘드실 텐데, 파이팅, 기운 내시라고 신청곡 모두 준비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함께 듣고 올까요? 장나라의 물망초, 박지훈의 블루문.

자, 함께 하신 곡 박지윤의 곡이었습니다. 블룸은 잘 듣고 왔어요. 오늘 모아보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하고 있었는데요. 사회 초년생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건 그 월급이 들어오면 하, 나 이제 월급 들어왔으니까 이제 한번 모아보자. 네. 그러면서 이제 계획을 짜기 시작해요. 네, 뭐 얼마씩 뭐 주식에 얼마, 뭐 보험에 얼마, 네. 또 뭐 투자할 만한 것들을 여기저기 쪼개서 이렇게 넣기 시작하는데 사실 저는 이 모아보는 그 작업을 하기 전에 나의 지출이 얼만큼 되는지를 먼저 파악해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가계부를 매일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계부를 쓰는데 거기에 꼭 그 명목을 씁니다. 그러니까 고정지출이 얼마나 되는지를 그 월별로 기억을 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달치, 그러니까 1일부터 뭐 31일까지 적어놓고서 고정지출이 되는 부분을 정리를 해서 적어둬요. 예를 들어서 뭐 휴대폰 요금, 인터넷 요금, 그리고 각종 공과금들 있잖아요. 뭐 전기세, 수도세, 뭐 도시가스, 뭐 관리비를 내시는 분들은 관리비 납부할 거, 또 우리 보험료도 항상 나가는 거잖아요. 보험료 나갈 거, 또 뭐가 있을까요? 뭐 OTT 시청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쿠팡 플레이 듣고 있어서 쿠팡 플레이 뭐 이런 거. 또 뭐 정수기 있으신 분들은 정수기 언제나

또뭐 집에서 사용하시는 그런 제품들, 렌탈 제품들 많이들 사용하시죠. 뭐 요즘은 침대도, 매트리스도 렌탈을 하고, 뭐 그렇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 다. 자, 보세요. 벌써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 해도 한 20가지가 넘게 나올 거예요. 그 지출되는 부분들. 네, 여기서 줄일 거는 없는지 확인을 먼저 하는 거죠. 네, 굳이 구독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빼주고, 그리고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은 구독이 아닌 나의 관리로 넘기고, 그리고 뭐 휴대폰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 그러면 뭐 통신사를 뭐 예를 들어서 알뜰폰으로 뭐 전환을 해본다든가, 그리고 뭐 카드를 써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으면 할인받는 카드로 뭐 전환을 해준다든가, 이렇게 네, 조금씩 조금씩 지출을 줄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달분을 정리를 해서 둬요. 그러면 한 달에 내가 뭐 30이든 50이든 고정 지출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 말고 뭐 경조사비로 나가는 부분들도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결혼식들 많잖아요. 저는 요즘 결혼식장보다는 장례식장을 많이 가는데, 뭐 거기에 사용될 것들, 뭐 부모님 뭐 용돈 드릴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또한 30만 원 정도를 빼둡니다. 그러면 한 80만 원 정도가 빠지잖아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150을 번다고 하면 150의 반이 벌써 고정 지출인 거예요. 그러고 나면 남아있는 그 돈을 가지고 뭐예요? 뭐 월세를 낸다 그러면 월세도 내야 되고, 또 내가 먹을 것도 먹어야 되고, 식사 비용 써야 되고, 그러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럼 투자는 언제 하죠? 네. 이렇게 투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고정 지출이 되는 것들을 많이 줄여나가는 작업을 먼저 해야 내가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우, 그거 쉬워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우, 전 절대 못 줄여요. 네, 그럼 못 모으는 거예요. 사람은 독해야 모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 이어지는 사연. 네. 갑자기 막 다른 걸로 넘어가요. 안 그러면 머리 아플 것 같아요. 그죠? 자, 우리 와우님의 사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왕쿠미님. 오랜만에 뵈어요. 앙! 네, 우리 와우님 반가워요. 잘 지내셨어요? 가끔 아쿠미님 그 생각했어요. 네, 바쁘신가? 낮방송이 좀 뜸하셔서 보고 싶었어요. 잘했죠? 네, 잘했죠. 저는 그 요즘 밤에 하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바빠서 네, 시간 내기가 어렵더라고요. 자주 뵀으면 합니다, 앙쿠미님. 감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우리 와우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아유, 오랜만에 또이 곡들 청해주셨네요. 그래요. 우리 이 노래를 들으며 힐링하도록 해요. SF9의 질렀어? 태민이 부릅니다. Move. 함께 하자.

하신 곡, 네, 함께 하신 곡, 태민의 곡이었어요. 무브 잘 듣고 왔습니다. 아, 역시. 참, 이 태민이라는 가수의 이 노래는 정말, 물건이에요. 진짜. 아, 이 노래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너무 좋아. 사실은 태민의 부분은 네, 영상으로 네, 보셔야 훨씬 더 감흥이 있다는 거 네,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신청 사연 하나 남겨두고 있는데요. 우리 써니 힐러 지우기님입니다. 네, 우리 지우기 오랜만이에요. 반가워요. 자, 쿠미누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봬요. 네, 반가워요. 자, 모기한테 피 뜯기고 다녀요. 아, 모기 깡패. 미워! 하시면서 신청곡 두곡 줬거든요. 야, 요즘 모기 때문에 난리죠. 네, 맞아요. 그래서 모기 기피제도 많이들 갖고 다니시는데, 사실 다른 건 없어요. 그냥 땀이 좀덜 나면, 네, 모기도 좀덜 덤비거나, 향수를 뿌리면 몸이 달달해, 있잖아요. 모기가 좋아하는 향이 있어요. 땀 냄새, 그리고 향수에서 나는 달달함.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덜하면 모기가 좀덜 덤빌 텐데 그렇다고 뭐 이렇게 달달한 향을 안 뿌리고 다닐 수도 없고 그죠? 네. 어쩔 수 없죠. 모기가 포식하는 계절. 네. 신청하신 곡은 두 곡인데요. 에이트의 그 입술을 막아본다. 아이유 임수롱의 잔소리. 알겠습니다. 신청하신 곡 모두 준비해 놨거든요. 두곡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에 인사 나눌게요.

자, 이제 마지막 곡입니다. 네, 신우의 하이호. 네, 이 곡 띄워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정규 방송은, 네, 그래요. 다음 주 화요일 방송인데요. 다음 주 화요일은 한우로서의 개국 특별 방송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6월 16일 오전 9시 30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방송은 달빛사랑님과의 시간이에요.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세요. Have a good day.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달빛사랑이 인사드립니다. 오늘이 있어 감사함을 알게 하고 희망이 있어 내일을 바라봅니다. 하루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하루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하늘로스 가족분들 오늘 하루 정말로 사랑이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앙크미님 수고 많이 하셨죠? 수고하신 앙크미님께 다가도 박수 식사 만나게 하시고요. 즐거운 오후 시간 하시길 바라면서 행복한 오후 시간 그리고 언제나 즐거운 방송 행복한 방송 잘 들었습니다. 갑자기 말하다가 거꾸로 바뀌었어요. 아, 이 생각 이게 아니었는데 이러면서 말을 막 헤매고 있는 중이랍니다. 어떡하면 좋아.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식사하셨나요? 아직 못하셨죠?

먼저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지금 막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저는 먹었습니다. 있는 반찬 이렇게 넣어가지고선 쫀박쫀박 썰어서 쓱쓱 비벼 먹고 왔어요. 그런데 한 가지 비벼 먹는 그 밥을 오늘은 최소한 20번은 씹어야지 하면서 먹는데 먹다 보면 한 5번도 안 됐는데 벌써 입안에 밥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살찐다는데 이러면서 그런데 안 되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하늘에서 가실 분들은요 점심 맛나게 드세요. 대신 꼭꼭 씹어서 최소한 30번은 씹어서 드시라고 합니다. 누군가 소식자들은 밥 한 술 넣고 30분을 씹는다고도 하는데요.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한 30번은 씹는 게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심 맛나게 드시고요. 차 한잔의 여유로움과 그리고 오후 시간은 저희 하늘로서 함께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비 오는 지역도 있고 햇빛이 쨍쨍한 지역도 있는데 저 여기는 제가 사는 서울은 오후부터 비 온다고 하더니 지금 햇빛이 쨍쨍 너무 더워요. 밥 먹고 나서 그런가 너무 더워요. 그래서 선풍기를 옆에 살짝 틀어놨더니 약간의 잡음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해해 주실 거죠? 기도 덥고 몸도 더우면 정말 덥거든요.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러면서. 네, 요즘에 감기가 많이 극성을 부리고 있죠. 저도 한 게 별로 없는데 자는데 문을 열어놓고 잤더니 바로 감기 기운이 살짝 돌고 있습니다. 아, 이럴 때 코가 맹맹하고 목이 칼칼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감기 안 걸리시는 거 아시죠? 이어지는 노래는 화사가 부릅니다. 셔큐트 그리고 볼빨간 사춘기의 블룸 함께합니다.

네, 제 시간에 1등 하신 우리 필사마님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사마님께서 신청곡 1등 하셨습니다. 더 이스트라이트의 넌 괜찮니, 김그림의 너에게, 허각지아가 부르는 I need you

세 곡을 청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달빛사랑님. 오늘은 쉬는 날이긴 한데 저도 개도 안 걸릴 더울 때 감기 걸렸습니다. 어머 어떡해. 목도 쉬어버린 상태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쉬렵니다. 몸 상태 회복이 최우선. 2시간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몸 상태가 최우선이죠. 건강해야 되는데 감기 어쩌다 걸렸어요. 그런 거는 저 멀리 세상 바꾸다가 던져버리고 이겨내시길. 감기 걸리면 지금 저도 목이 지금 칼칼해가지고 자꾸 걸리는데요. 얼른 쾌차시길 바라겠고요. 즐거운 오후. 그리고 개도 가까이 뽀뽀하지 마세요. 개가 감기 걸리면 큰일 납니다. 회복이 불능합니다. 개는 감기 걸리면 큰일 납니다. 좋은 오후, 즐거운 오후, 행복한 오후 되시길 바라면서 노래 드립니다.

네, 노래 우리 필사마님 노래로 함께했어요. 노래 참 좋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 전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들었습니다. 신장난에 우리 꽁치님께서 박봄의 Don't Cry 그리고 K-Well 소유 정민이 부른 하얀 설레임 청하의 플레이 이렇게 세 곡 청해주셨네요. 달빛사리님 안녕하세요. 점심밥 안 쳐놓고 대기 식사 중입니다. 오늘따라 너무 배가 고프길래 방금 전에 두유 한 팩 먹었습니다. 이제 조금 뒤에는 쿠팡으로 우유 시키고 오후 2시가 될 때쯤에는 엄마 내과 의원 모셔다 드려야겠네요. 요새는 오후 휴무일이 있으니까 네이버로 한번 알아보고 가야겠네요. 달빛사랑님 오늘도 행복하시고 시원한 오후 시간 보내세요 하셨어요. 날씨가 더운데 외출도 하셔야 되고 식사하셨나요? 식사식은 하면 많이 더울 텐데 시원한 시간 되시고요. 식사 맛있게 드시고요. 지금쯤 아마 다 드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꽁치님 어떤가요? 만나게 드시고요. 오후 시간은 편안한 시간 병원 잘 다녀오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네, 청하의 플레이까지 함께 전해드렸어요. 아주 신나고 즐거운 곡이었습니다. 신청년은 우리 유리님께서 함께 해주셨네요. 유리님께서 서은강의 그 남자, 이창섭의 365일, 여옥의 어린 왕자 세 곡 청해주시면서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 유리님 점심 맛나게 드시고요. 언제나 좋은 날, 행복한 날 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네, 세 곡 함께 전해드렸어요. 우리 유리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신청란에 우리 행복해져라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아우, 그곳에서 다시 만나기로 해. 도경수의 놀이터, 성희의 종이 비행기, 이렇게 세 곡 주셨는데, 성희의, 아니, 도경수의 놀이터란 노래 참 좋아요. 저 요즘에 이 노래 자주 듣는 거 있는데, 너무 듣기 좋습니다. 덕분에 잘 들을게요. 달빛사랑님 안녕하세요. 점심 후딱 먹고 올게요. 사랑님도 맛점 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방송 잘 드릴게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코가 맹맹 죽겠습니다. 콧물 나오고 재채기하고. 요즘에 감기 많이 걸리잖아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복해자라님. 그리고 점심은 후딱 먹는 게 아니라 꼭꼭 집어서 드세요. 그리고 체하지 않게 오후 시간은 차 한잔의 여유로움과 편안하고 시원한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예, 와우님께서 정용화의 어느 멋진 날, 김경호의 사랑했지만 플라워의 굿바이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달빛사랑님. 밥씨의 여인 사랑님이 오셨어요. 사랑님 오셨으니까 밥 먹어야겠어요. 어제 함박스테이크 고기가 남아서 마저 먹으려고요. 사랑님도 맞점하세요. 방송 감사히 감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셨어요. 응, 함박스테이크 저도 먹을 줄 압니다. 혼자만 먹기 어깁니다. 그쵸 그쵸. 함박스테이크 먹어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양식 진짜 오래간만에 예전에 그 오래간만이죠. 엄청 오래된 것 같아요. 함박스테이크 여기 함박스테이크 잘하는 집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 주느라고 사다는 줬어도 저는 먹진 않았거든요. 갑자기 군침이 막 돕니다. 맛나게 드셨죠? 오후 시간은 차 한잔의 여유로움과 편안하고 행복하고 시원한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 합니다.

네, 이제 제 시간의 마지막 신청곡인 것 같습니다. 다음 방송 이어지시는 스타비님 앞으로다가 예쁜 사연과 함께 노래 두 서너 곡 해서 전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 시간에 이제 마지막 신청곡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정인이 엄마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슈퍼주니어의 요리왕, 부석순의 청바지, 잭스키스의 폼생폼사 이렇게 신나는 곡들로 함께 해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식사는 하셨나요? 아까 배가 엄청 몹시 고프다고 하셨는데 맛나게 드셨나요? 오 시간은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이어가시고요. 언제나 행복을 기원합니다.

네, 노래가 잘못 올라갔어요. 어떡하면 좋아. 펌생 펌사가 아니라 사나이 가는 길이 됐습니다. 얼른 펌생 펌사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엄청 신나는 곡이었죠. 또 신나는 곡에 이어서 또 신나는 곡을 전해드려 봅니다. 마이티 마우스가 부르죠. 톡톡. 그리고 엠플라잉의 환절기라는 노래 함께합니다.

살다 보면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원망하지 말고 기다려. 눈이 덮였다고 길이 없어진 것은 아니고 어둠이 묻혔다고 길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빗자루를 들고 묵묵히 눈을 치우다 보면 새벽과 함께 길이 나타날 것입니다. 가장

네, 두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셨던 모든 분들 감사 인사 전해드립니다. 저 별빛사랑이 이제 물러갈 시간이 됐습니다. 제 시간에 신창란 다녀가 주시고 신청곡 해주시고 또 그리고 추천해 주시고 그리고 선물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 인사 꾹꾹 전해드립니다. 다음 방송 이어주시는 우리 스타비님과 즐겁고 편한 시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커피 한 잔의 여유처럼 마음에도 잔잔한 햇살이 머물기를 바라면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기분 좋은 날 되시길 바라면서 물러갑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일주일의 중심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는 아주 달콤한 휴일을 보내고 있어요. 보고 싶었던 쇼츠도 마음껏 보고요. 먹고 싶었던 음식도 직접 만들어 먹고 해야 할 집안일은 잠시 뒤로 밀어둔 채 오랜만에 게으름이라는 작은 사치를 누리고 있습니다. 사실 쉬는 날조차 무언가 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바쁜 날들 있잖아요. 하지만 가끔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도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충전의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마음껏 에너지를 채워야 남아있는 그런 시간들도 더 힘차게 보낼 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수요일 보내고 계신가요? 좋은 음악과 함께 잠시 쉬어가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비의 가요올릭입니다.

앞서서 방송하신 달빛 사랑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방송 이어갑니다.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주시면 그 중에서 저희가 한 곡 이상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송출되고요.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부탁드릴게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랩핑 많은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함께하는 지금 시각은 오후 2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칙칙폭폭 출발합니다. 스타비의 가요홀릭

김현정의 멍, 그리고 한해 문세훈 비행기, 유나의 비밀번호 486 함께 해봤습니다. 네, 신청곡은 필사마님의 신청곡으로 전해드렸어요. 어제 면접 잘 보셨어요? 반가움이 볼 때마다 더합니다 하시면서 신청곡 주셨는데요. 네, 면접은 그런대로 잘 봤는데 일단은 서류를 넣었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그게 좀 뭔가 통과가 돼야 또 시연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까지 네, 수월하게 통과를 해야 네,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 강사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시연의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를 얼만큼 잘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평가를 하는데 갑자기 왜 웃냐면 아, 잘할 수 있을까? 조금 겁이 나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좀 들면서 그 전에 있었던 그 회사에서 그 경력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그 폐업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제 뭐 홈택스 들어가서 막 서류 뽑고 이러느라고 좀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아무쪼록 그런 것들이 좀 인정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작은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산 넘어 산입니다. 그래도 응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꽁치님의 신청곡으로 엑소의 크림소다 전해드렸습니다. 어젯밤에 잠을 많이 못 자서 피곤해서요. 잠깐 졸고 뭐 그러고 있어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하셨는데요. 아, 피로가 덜 풀리셨군요. 많이 힘드시군요. 아, 그래도 이 피곤함을 조금 이겨내시면서 이따가 저녁 때는 꼭 꿀잠 주무시길 바랍니다.

알게 되면 이기광의 프레데터 그리고 니엘의 잘 지내 전해드렸습니다. 꽁치님의 신청곡으로 이어가 봤어요. 행복해져라님 안녕하세요. 영채의 추억 산책 전해드렸습니다. 맞점하셨나요? 오후 시간 졸릴 때지만 커피를 마시면서 방송을 들으면서 버티고 계시대요. 오후도 모두 파이팅입니다 하셨어요. 네, 아, 이 시간이 진짜 피곤하고 또 능률도 좀 잘 안 오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시간도 생각보다 좀 더디게 흘러가기도 해요.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시간 그래도 즐겁게 신나게 잘 버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곡들도 이어가 볼게요. 도영 쏟아져오는 바람처럼 눈부시게 노란 빛이 비추더라. 그리고 박찬영 행복 별거 없더라. 이어가 볼게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종이에 써내려가 본 적이 있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나는 좋아하는 건 무엇이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무엇이고, 내가 보고 싶은 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잔뜩 적어놓은 그런 단어들을 보면서 아 그래, 이런 행복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멀리 있는 건 아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와우님에게 행복의 순간들,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서비님, 우리 1호 빨리 와서요. 밥 먹고 학원 가는 날이라 빨리 장 보고 올게요 하셨습니다. 네, 수요일에는 유난히 빨리 끝나더라고요. DJ DOC 여름 이야기, 샤이니 루시퍼, 쿨의 루시퍼의 변명 이어갑니다.

사랑, 우정, 희망이 함께하는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주시면 그 중에서 저희가 한 곡 이상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전 시간에 방송된 곡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부탁드릴게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랩핑만의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방송 악마님 앞으로 신청곡과 사연 부탁드려요.

음악을 들으면 옛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그래서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의 그 기억 순간으로 놀러가곤 하죠. 그래서 그렇게 내 그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은 상상 속에서 헤매이다가 다시 되돌아오면 아, 현실은 이렇구나. 그런 현실의 벽 앞에 마주하게 됩니다. 요즘 여기저기 면접도 보고 하면서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 많이 작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런 일도 했었네. 나 되게 열심히 살아왔구나. 이런 나를 좀 다독여주는 그런 시간들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열심히 했던 그런 순간들이 어느 순간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나 괜히 열심히 살았나? 지금의 나는 보잘것 없는데 나 괜히 낭비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요. 그런데 분명히 내가 힘들게 열심히 했던 그런 순간들이 모여서 나에게 더 큰 힘이 될 때가 옵니다.

오늘도 여러분 덕분에 신나는 그리고 오늘 휴식 시간 중간에 뭔가 좀 활력소를 찾은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방송을 하지 않았다면 전 아마 침대와 한몸이 되어서 그냥 누워만 있었을 거예요. 저에게 즐거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드리는 방송 악마님과도 행복한 시간 계속되세요. 하늘호수 안에서 가요홀릭

네, 여러분의 퇴근 시간을 부르는 여자 악마왔습니다.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길래 비가 많이 올 줄 알았습니다. 소리만 요란하더라고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햇님이 빵긋 웃네요. 여러분이 계신 곳은 날씨가 어떤가요? 무더운 날씨도 있고 흐리멍텅한 날씨도 있고 비가 오는 지역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전방송 우리 스타비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은 시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역시 젊은 분과 나이 든 분의 차이는요, 미용실을 가보면 알 것 같습니다. 젊은 이분들은 머리하고 나면 예뻐질 거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기다림, 뭐 한두 시간의 기다림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나이 드신 분이 머리를 하시면 파마를 하든 펌을 말든 앉아 있으려면 싹신이 쑤시겠죠. 어떻겠습니까? 마사지 하셔야죠. 누군가가 싹신이 쑤신다 하시길래 비도 올 것 같고 파마도 하고 맨날 앉아 있으니까 아마 쑤실 겁니다. 스트레칭도 좀 하시면서 남은 시간 그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싫으니까 보통 염색을 하고 파마랑 같이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통 염색은 그나마 시간이 짧은 것 같은데 펌이나 이런 뽀글이 파마 할 때는 기본이 2시간이라서 엄두가 안 나서 못 가고 있습니다. 나도 미용실 가야 되는데. 네, 이제 여름이니까 시원하게 머리도 스타일도 좀 바꾸면서 바꾸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행복을 즐겨야 될 시간은 지금, 행복을 느껴야 될 장소는 현재,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좋은 음악이 있어 더 많이 좋은 시간, 한우수 방송국에서 악마와 함께하는 프리스타 방송 지금부터 가봅시다.

네, 어제와 다른 사연난이군요. 오늘은 너무너무 한가해서 중간중간에 저의 송곡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피스타마님께서 우리들의 퇴근 알람 악마님, 오늘은 쉬는 날이라 집에서 듣습니다. 수요일이군요. 매주 수요일 날 우리 피스타마님이 쉬는 것 같은데 히든싱어 시즌 8이 최종회를 앞두고 있어서 왕중왕전에 나온 가수들의 곡으로 청해봅니다.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네, 전해드렸고요. 우리 피사마님 휴일에 TV만 보고 있는 건 아니죠? 잠시 바람도 좀 쐬고 맛있는 것도 좀 드시고 잠도 좀 자면서 내일을 위해서 재충전하는 시간이라 생각하시고 좀 쉬셔요. 푹 쉬셔요. 청소도 좀 하고 빨래도 좀 하고 설거지도 좀 하고 이불 빨래도 좀 하고 그게 쉬는 거예요. 아셨죠? 네, 우리 꽁치님의 사연 만나겠습니다.

네, 꽁치님 반갑습니다. 악마님 안녕하세요. 피로가 쌓여있던 것이 어느 정도 풀린 듯합니다. 오늘은 좀 서늘하네요. 긴 바지를 입어야 할것 같아요. 악마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좋은 저녁 시간 보내세요. 날씨가 좀 서늘한가 봐요. 혹시 몸살기가 있어서 춥게 더 느껴지지 않나 싶습니다. 혹시라도 몸살기가 좀 있다 그러면 반피리 하나 드시고요. 네, 저희는 더워요. 그리고 바람이 불어도 춥다는 생각보다는 시원하다 이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저 오늘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가게 갔다 왔습니다. 오랜만에 밥을 퍼어요. 이번 주까지 나오라는데 소득이 있으니까 뭐이한번 희생해서 아이들의 배가 따다다다 그러면 뭐 그까이거 두세 시간 설거지 못 하겠습니까? 우리 꽁치님, 쌓여있는 피로 바카스 한잔하면서 남은 오후 시간도 컨디션 조절 잘하면서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4시 57분입니다. 시간이 더디게 가는 느낌? 왜냐면요, 사연난도 한가하고요, 대화방도 조용하고요, 저는 열심히 선곡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재탕할 거니까. 아, 이 노래 들으면 다음 곡은 뭐가 나오겠네? 제 방송을 즐겨 듣는 분들은 아실 거라 믿으면서 새 곡을 듣고 우리 행복해지라님의 사연 가지고 나오도록 할게요.

행복해 자라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악마님. 지금 사직서 쓰고 있어요. 이제 다 쓰셨겠어요. 퇴직금 늦어진다고 동의서도 써야 하고요. 생각 외로 너무 늦어져서 기분이 별로예요. 오늘도 퇴근까지 방송 잘 들을게요. 퇴직금 지연이 많이 되나 봅니다. 근데 그걸 퇴직금 늦어진다는 걸 동의서도 써야 되는 건가요? 퇴직하면 바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미안해해야 되는 게 회사 측 아닐까요? 근데 동의서도 써야 된다니. 낭패로세. 우리 행복해 자라니 똑바로 지금 얘기를 좀 하지 그랬어요. 왜 퇴직금이 늦어지는데요? 왜 그러는데요? 그럼 아무 말도 못하죠? 그래도 준다고 하니까. 근데 동의서에도 날짜는 기재해야 되지 않나요? 아무리 늦어져도 언제까지는 준다, 지급을 한다. 이런 란도 있어야 되지 않나? 그냥 퇴직금만 늦어진다고 동의서 쓰면은 차일피일 막 내년이 될수 있고 내후년도 될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튼 저보단 우리 행복해 자라님이 직장 생활을 더 많이 하셨으니까, 10월 말이요? 얼마 안 남았네요? 공고사직이니까 실업급여도 나오지 않나요? 다른 직장 쉬면서 다른 직장 알아보면서 퇴직급여 대신 일단은 퇴직금 대신 실업급여로 해서 조금 여유를 갖고 있다가 끝날 때쯤 이제 다른 곳에 취직할 때쯤에 퇴직금이 나오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계획적이지 않나요? 네, 아무튼 우리 행복해져라님 마음이 싱숭 생숭한 하루일 텐데 또 오늘 지나면 또 괜찮아지실 거예요. 더 좋은 직장이 우리 행복해져라님 앞에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네, 무더운 여름날 그냥 내 다시 재충전한다는 마음으로 좀 쉬면서 여유 있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너무 여유 있어가지고. 저희 신랑 눈치가 보일 정도로 좀 젊은 나이에 더 이제 내년이면 저희 둘째 아이도 초등학교 입학을 하는데 합기도도 보내야 되고 학원도 보내야 되고 하는데 언니 바라는 건 우리 둘째 아이는 한글도 일찍 띄고 한글도 잘 알고 1, 2, 3, 4도 ABCD도 척척 박사가 됐으면 학원 갈 일이 없는데 그죠? 그런 야무진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찌됐건 내년 일이니까 일단은 데뷔는 해야겠죠. 저는 데뷔하고 있는데 저희 신랑은 머리가 아마 김이 모락모락 날 겁니다. 네, 우리 행복해자라님께서 청해주신 곡 전해드리면서 남은 오후 시간도 좀 편안하게 이제 어차피 벌어진 일이니까 조급해하지 마시고 별로인 기분 좋은 노래 들으시면서 잊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두 분의 사연 남겨놓고 있는 거죠. 이쯤에서 좀 나른한 몸, 좀 신나게 궁디 좀 흔들으라고 해서 세곡 신나는 곡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뭐 뻔하죠. 이 노래가 나오면 이 노래가 나올 거고, 이 노래가 나오면 이 노래가 나올 거고. 오늘의 컨셉, 재탕입니다.

네, 우리 코만고추님의 사연입니다. 아, 오늘은 월급날 국민주식이라 불리는 삼정과 한익을 조금 담았습니다. SK하이닉스 1주, 삼성전자는 6주, 무려 10%에 가깝이 떨어졌다길래 공포에 살아는 주식 격언을 떠올리며 과감하게 질렀습니다. 아, 1주, 2주, 6주. 근데 왜 주식은 1주, 주로 따지는 거지? 주식이라 주로 따시는 건가? 제가 주식의 주자도 몰라요. 노름은 하는데, 도박은 하는데, 주식은 못해요. 주식도 하나의 도박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누군가는 오늘이 마지막 세일이라고 하더군요. 마지막 세일은 마트의 바겐사일, 1 플러스 1, 2 플러스 1, 요런 게 저는 더 좋습니다. 아, 마트에서는 10% 할인하면 환호하는데, 주식은 10% 할인하면 다들 도망가더라고요. 근데 가끔 보면 주식시장이 투자시장인지 바카라 테이블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우리 코만고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바카라 테이블이 저 쪼짝에 가면 볼 수 있다는 그 바카라 테이블? 저기 랜드는 랜드인데 강원도에 있는 그 강원랜드에 가보면 있다는 그 바카라 테이블 맞는 거죠. 그런 거죠. 보통 홀더? 뭐 요런 거 하는 거 아닌가요? 아, 왜 헷갈릴까? 저는 병원에 입원하면 1주, 2주, 3주, 4주는 알아도요. 주식에 1주, 2주, 3주는 몰라요. 아, 하이닉스는 2만원, 200만원이네? 200만원대요. 1주면 얼마 하는 거예요? 지금 하이닉스가 얼마예요? 오늘 점심을 먹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그 전라도 광주 쪽에

쪽에다가 이제 공장 부지를 뭐 설립한다는 그런 말이 오가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코만고치님 주식 사려거든 광주 주식도 좀 사두시지. 엄청 이제 발전될 것 같은데 우리 청해주신 거 전해드릴게요. 안혜은의 출항, 김세정의 항해, 드림맨즈는 뭐죠? 그때는 몰랐었다고요? 뭘 몰랐다는 거지? 아무튼 대박나면 저 만난 거 사주실 거죠? 우리 코만코치님? 그럴 거라 믿고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코만코치님의 주식 올라라 올라라 올라라. 그럼 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그쵸?

네, 5시 50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퇴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마무리 잘 하시고요. 즐거운 퇴근길, 안전운전 하면서 퇴근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퇴근길 핸들 잡으면서도 한으로수 방송국 음악 들으시면서, 조심해서 귀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방송 우리 흑장미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예요. 마감선 올라오면 사연과 청곡들 많이 많이 올려주시고요. 이쯤에서 네, 세곡 듣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만두피노의 우리 만두님께서 청해 주신 곡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마 누나 수고하세요. 고마워요. 땀 찔찔 흘리면서 고생하는 우리 만두님을 위해서 선곡 좀 했습니다. 네, 남은 곡도 잘 들으면서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랄게요.

네, 마지막 사연 우리 와우님 사연 가지고 있습니다. 와우님 나오실 때가 됐는데 새 곡을 듣고 사연 가지고 나올게요.

네, 우리 와우님께서 안녕하세요, 장모님. 1호 밥 주고 2호 공부 후 2차 밥 차릴 예정이에요. 2호 공부 하자야 해서 간단하게 사연 남기고 방송 감사하고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세요. 우리 와우님 바쁘시군요. 남자애들이 아니라 여자애들이라 더 신경을 쓰이나 봅니다. 저희 1호 2호는요, 1호 잔챙이, 2호 잔챙이는 이제 품바 축제가 불꽃 축제 간다고 친구들하고 약속해 놨다고 저녁밥도 안 먹고 간대요. 돈을 얼마나 쓸라고. 네, 우리 와우님, 공부도 봐주고 좋으시겠어요. 제가 공부 봐주면 이리 와봐 봐줄게 이러면은 우리 아들이 거부합니다. 네, 우리 와우님께서 청해주신 곡 중에 빅마마 SG 워너비 곡은 송출해드렸고요. 이쯤에서 세 곡을 듣고 노래는 마지막 엔딩으로 전할까요? 뭐 서버 좀 우리 흑장미님께 일찍 좀 넘길까요? 근데 답이 없으시네. 일단 잔잔한 곡으로 세곡 듣고 남은 곡도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와우님 저녁 식사 맛나게 드시고요. 다음 방송 우리 흑장미님 앞으로도 예쁜 사연들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네, 이제 와우님의 마지막 곡 전해드리면서 저도 같이 물러날까 합니다. 다음 방송 우리 흑장민님과도 행복한 밤, 편안한 밤, 즐거운 밤쭉 이어가시고요. 저는 또 내일 4시에 데이트합시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오늘도 어김없이 생유!

데가 있는데 그거하고 미용실에서 진짜 멍 때리면서 가만히 앉아있는 거하고는 너무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미용실을 잘 안 갑니다. 안 가는데 정말 몇 년 만에 마음 먹고 머리에 펌을 하고 했는데 와, 미용실에서 거의 5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지겨웠습니다. 머리를 만지작만지작 하니까 계속 졸리고요. 자다 깨다 졸다. 그리고 또 머리를 계속 또 한 5번은 감은 것 같아요. 여튼 오늘 하루를 통째로 거의 낮을 네, 미용실에서 보내고 왔고요. 저녁 밥만 올려놓고 네, 급하게 또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러 왔습니다. 7시를 출발해 9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전해드린 곡 알레프의 신곡 역시 이렇게 될 줄 알았지 라는 곡과 부천산다의 가진 것 없어도 라는 곡 전해드렸어요. 요새는 AI 그 노래들이 음원으로 많이 네, 발매가 돼서 네,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씁쓸한 마음도 들지만 그래도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린의 조각별이라는 곡과 스텔라 엘로라이의 그날의 우리처럼까지 두 곡 더 전해드리고 여러분들의 신청곡 들고 올게요.

날씨가 은근히 더운 것 같아요. 어제, 아니, 낮에는 그 미용실 갈 때만 해도 덥다라기보다는 뜨겁다라는 느낌이었거든요. 바람은 불어서 시원은 한데 햇살이 너무 뜨겁다 그런 느낌이었는데, 사실 더울 시간 내내 미용실에 앉아 있어서 그건 잘 몰랐지만 집에 오고 나서 또 밥도 하고 이것저것 하러 집안을 왔다 갔다 했더니 네, 좀 더운 느낌입니다. 오늘 어제에 비해서 좀 네, 많이 덥죠? 네, 그런 하루를 여러분들이 오늘 다 보내셨네요. 자, 오늘 첫 번째 사연은 시아님께서, 아 진짜 어디 갔다 오셨어요? 우리 띠아님 찾았잖아요.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아팠어요? 아니면 혼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갔다 왔어요? 흑자비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하시면서 우리 시아님께서, 제가 와서 낚시하라고 어디 갔냐고 쪽지까지 했는데 어디 갔다 이제 오셔갖고 네, 그래도 제가 방송하는 거 알고 오셔서 사연 남겨주셔서 감사해요. 네, 미유의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남겨질까요? 우리 시아님은 저한테 참 좋은 사람으로 남겨질 것 같습니다. 지우의 시간이 멈췄으면 해, 박서은의 반복되는 모든 게 날 괴롭게 해요. 누구나 그럴 것 같아요. 반복되는 모든 건 괴롭고 지겹죠. 그래도 그 중에 좀 신나는 건, 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네, 그건 좀 낫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도 좋은 거 잘 들을게요. 감사해요.

노래가 독특하니 좋네요. 반복되는 모든 게 날 괴롭게 해오라는 말이 계속 꽂히는 것 같아요. 회사마님 다녀와 주셨습니다. 펌은 잘하고 오셨습니까? 펌은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근데 네, 너무 오래 앉아있어서 지금 앉아있는 게 너무 힘들 지경이에요. 오늘은 저녁에 오셨군요. 아침에 그 시간에 가서 2시까지 오려고 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5시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타비님하고 안 바꿨으면 오늘 방송 뻥끝날 뻔했습니다. 아니면 파마를 말고 왔을지도 몰라요. 네. 저녁 먹고 산책 겸 장미 정원을 걸어볼까 합니다.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B1A4의 오케이, 소방차의 통화 중, 안신의 왜 그래 신청해 주신 곡 모두 준비했습니다. B1A4의 오케이 노래 좋죠. 소방차 노래 중에는 통화 중 아주 좋아합니다. 잘 들을게요.

국수에서 만두피로 바꾸신 만두피 노예님께서 다녀가시면서 청해 주신 곡 메이크 윈의 언제쯤 괜찮아져 우리, 인더우의 마음속 이야기, 그리고 림나인의 똑같이 뭐 세 곡 준비해서 전해드려요. 우리 국수님 화이팅!

우리 꽁치님 반갑습니다. 장미님 안녕하세요. 피로 누적으로 컨디션이 좋지 못합니다. 이럴 때는 네 약간 시큼한 거 먹어줘야 되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래도 죽순 수확 일정은 이제 없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좋네요. 좋아요. 날도 더운데 그런 거 안 하는 게 좋죠. 그래요. 죽순은 짬뽕에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간혹 짬뽕이 먹고 싶을 때 먹는데 제가 요새 저희 동네에 짬뽕 맛집을 발견해서 간혹 시켜 먹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잘하는 집이 그래요. 여튼 뭐 건강식품이라서 많이 먹으면 좋긴 하지만 또 그걸 따야 하니까 우리 꽁치님 많이 힘드시죠. 잠을 일단 푹 자야 되는데 잠을 제 시간에 안 자면 피곤이 계속 누적되고 간이 계속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저도 간이 그닥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간 수치가 계속 오르락 내리락해서 약도 먹다가 또 끊었다가 또 안 좋아지면 또 먹었다가 막 이러는데 우리 꽁치님도 잠은 제때 잘 주무시도록 하세요. 제가 그래서 요새는 밤에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하는 편이거든요. 잠이 참 중요합니다. 건강 챙기셔서 오래오래 봤으면 좋겠어요. 하이키의 나의 첫사랑에게 무걸의 러브투 위클리의 곡까지 모두 준비했어요. 좋은 노래 신나는 노래 함께 잘 들을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남은 하루 행복하게 보내세요.

0: 들었어요?
1: 장훈이 형 수고하셨어요.
0: 뭐 갑자기 돌쇠 버전으로 나오냐?

노래보다는 과자를, 과자보다는 고기를 더 좋아하는 수인님께서 다녀가 주셨습니다. 또또미직 장미바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슈퍼 다이아몬드 장인. 언제나 우아한 또또 누나, 안녕하세요. 말하지 않아도 오늘 하루 겁나 고생이 많으세요. 오늘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나를 꾸미는 일이에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도 나를 꾸미는 일이에요.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런데 소질도 없고 그런 거에 욕심을 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저는 뭔가 머리를 쓰고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하는 걸 참 좋아해요. 외모보다는 내면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하필 밥 시간에 방송이라니 다른 가족 챙겨주시는 것도 좋지만 또또 누나도 잘 챙겨드세요. 남은 밥에 깻잎 뭐라고 해요? 깻잎 장아찌? 깻잎 김치? 네, 우리 나연님께서 또 올해도 맛있게 해서 보내주셔서 네, 먹고 한수여 뜨고 밥을 또 앉혀놓고 왔습니다. 이따 또 먹을 거예요. 살이 찌던 말든 너무 맛있어서. 네, 아이들은 하나는 자고 하나는 제가 김을 사다 놨더니 김에 싸드신대요. 수요일 오늘도 정신없이 연장근무 마치고 퇴근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사님이 급 호출하셨어요. 아는 분이 알타리를 주셔서 고춧가루 사러 마트 가자고 하시네요. 기왕 갈 거 야무지게 먹을 거 챙겨볼게요. 방송 힘내세요 하셨는데 못 사갖고 왔다고 울면서 들어오셨죠? 어떻게 과자라도 종합세트 이런 거 하나 사서 보내주고 싶은데 우리 수인님 주소 좀 줘봐요. 맨날 받기만 한 것 같아서. 그래요. 오늘 신청해 주신 곡 중에 닐로의 곡은 아직 올라오지 않아서 제가 계속 새로 고침을 하고 있어요. 올라오면 전해주려고 하는데 아직 저희가 받는 곳에 그 오후 신곡이 안 나와서 끝나기 전에 나오면 준비해 드릴 거고요. 노르웨이 숲에 너는 꽃, 바로 진영의 하얀 겨울 이 곡에 이어서 한 올에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한 밤까지 먼저 세 곡 듣고 올게요.

그 스윗님께서 정해주셨던 릴러의 하지 못한 말은 마지막 곡으로 준비해놨습니다. 마지막 신청곡은 난 나야님께서 다녀와 주셨어요. 오호호 이렇게 웃어야 되나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녁은 드셨는지요? 예, 하얀 쌀밥에 깻잎을 딱 얹어서 먹었습니다. 저는 이제 먹어보려고 합니다. 메뉴는 막창.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맛있는 저녁 잘 챙겨 드세요. 조금 먹었는데 네, 일단 할 일이 좀 있어요. 짐도 좀 싸야 하고 그래서 이따 아이 일어나면 고기 구워서 깻잎에 네, 싸서 좀 더 먹고 그리고 자려고요. 내일 또 아침에 방송하고 가려면 정신이 좀 없을 것 같네요. 잘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이창섭의 우리들의 동화 루시의 아지랑이 조장혁의 저녁놀 신청해 주신 건 아니고 저녁놀까지 준비할게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 인사 들고 옵니다. 다음 방송 우리 블러님께서 네, 대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블러님 앞으로 신청곡과 이야기 담아주세요.

조장혁의 저녁놀은 네, 불후의 명곡에서 불렀던 곡인가 봅니다. 와, 박수치네요. 자, 오늘 간만에 저녁방송이었어요. 힘들고 고된 하루를 보내고 여러분들과 즐거운 이야기를 나눠서 네, 오늘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더군다나 또 뒷방송이 제가 많이 애정하는 블러니 방송이라 많이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네. 마지막 곡은 우리 수인님께서 청해 주셨던 닐로의 하지 못한 말 준비하고 있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에 여러분들 또 만나러 올게요. 내일 오전 10시에 방송하고 밥 해놓고 저는 우리 다른 자키님과 여행을 갑니다. 토요일 나올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밤 러시는 우리 타비님이 해주시고 저는 토요일 아마 저녁쯤에 도착해서 그때부터 여러분들과 또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은 개국방송이 있죠. 녹음본을 오늘까지 그래서 달라고 했는데 아직 못 주신

분들은 네, 미리미리 보내 놓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요. 뭐 만약에 녹음본이 모자라면 제가 막 방송 중에 전화를 걸 수도 있어요. 네, 전화를 걸어서 네, 호수에 하고 싶은 말을 막 물을 수도 있으니까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 방송 시간이 좀 바뀌었어요. 원래는 제가 저녁에 하려고 했는데 못 들으신 분들이 많다고 해서 제 방송 시간하고 특별 방송 시간을 바꿨어요. 그래서 특별 방송 시간은 12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가 될 것 같고요. 제 방송은 또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이만 물러가고요. 우리 블러니와 행복하고 또 힐링 많이 되는 시간 함께 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의 소중한 이야기 전할 수 있어 많이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5월에 뵙고 6월이니까 한 달만인 거죠? 잘 지내셨나요? 한 달 만에 이렇게 또 오다 보니까 그래도 다행스럽게 아이디랑 비번은 기억이 나더라고요. 오랜만에 오니까 좀 낯설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지만 또 좋은 점은 새롭기도 하네요. 제가 여기까지 오프닝을 적어놓고 뭘 했는지 뒤에 아무것도 없네요. 항상 방송 전이나 뭐 하루 전에 준비를 하는데 나 여기까지만 적혀져 있어요. 저 괜찮은 걸까요? 낯설지만 뭐 한 1시간? 30분? 정도 지나면 또 여러분들과 3주 전처럼 똑같이 지낼 수 있겠죠. 9시 9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11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할게요. 피로가 풀리는 편안한 휴식 같은 시간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하고 계신 이곳은 사랑과 우정 그리고 희망이 있는 하늘로서 방송국입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 신청 게시판을 통해서만 접수하고 있고요. 신청곡 남겨주실 때는 여유있게 선호곡 남겨주시면 준비되는 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두 시간은 여러분들이 주신 소중한 사연과 신청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안 있으셨죠? 제가 선곡한 노래 한 곡만 더 듣고 여러분들 사연과 신청곡 준비할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워너스의 루퍼트의 눈물. 네, 스윗님께서. 아, 스윗이라고 읽으면 옛날 사람이라 그래서 제가 자꾸만 스윗님 이렇게 하려니까 너무 힘드네요. 저는 뭐 원래 옛날 사람이니까. 언제나 다정다정한 다정함의 그 자체. 제가 다정함의 상징까지 올라갔나요? 블루 누나, 긴 여정 끝에 드디어 오셨습니다.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항상 투덜거리고 언제나 잘 먹고 지금껏 대구르르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늦은 저녁 먹고 뒹그르르 중인데 코끝에 고춧가루 냄새가 솔솔 나네요. 김치가 완성되면 맛을 본다는 핑계로 고기를 구울까요? 오랜만이지만 오랜만이 아닌 듯 다정하지만 오늘은 더 다정한 블루 누나 방송에 취해 수요일 마무리 잘 해보겠어요. 고맙습니다. 하시면서 다녀가셨네요. 시간이 정말 빠르죠. 뭐 3주가 지났는데 3주 같지 않고 한 3일 정도? 거짓말 조금 많이 보태서 3일 정도 지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오랜만이지만 오랜만이 또 아닌 것도 같고 맞죠? 어색한데 어색한 것 같지 않고 제가 극 아이예요. 대문자 아이여서 또 이렇게 오래간만에 오면 굉장히 낯가립니다. 엄청 낯가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결심을 또 했죠. 아, 방송을 좀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절대, 네버 빼먹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스위트님의 신청곡 중에서 세븐틴의 소용돌이 한곡더 준비했어요. 그 김치가 완성되면 맨밥에 먹어야 맛있을 것 같은데요. 고기보다는.

어떤 날은 노래가 잘 안 들리는 날이 있고요. 어떤 날은 한자 한자 다 들리는 날이 있는데 오늘은 노래가 너무 잘 들리네요. 오랜만에 들어서 그런가? 김재환의 달팽이도 도요한의 늦은 안부도 너무 좋습니다. 블루님, 블루님, 블루님 오랜만에 프로포즈 받으러 왔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피사마님,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그 짧은 너무 반갑습니다 요 문장 안에 정말 많이 반가워하시는 게 맞죠? 저는 막 느껴져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히 잘 듣겠다고 신청곡 남겨주셨고요. 제가 이후에 곡 한 곡 더 전해드릴게요. 다 괜찮을 거야. And if you remember, then follow.

반갑습니다. 이번 사연은 꽁치님께서 남겨주셨어요. 블루님 안녕하세요. 체력 방전, 컨디션이 맨땅이라 좀 쉬어가 보려고 합니다. 야식 야무지게 먹고 싶은데 머리가 아프네요. 먹으면 먹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가족들이 있어서 거하게 먹기는 그렇고 배추 김치에 밥 비벼 먹어봐야겠어요.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주말까지 잘 보내세요 하시면서 사연 신청곡 남겨주셨습니다. 벌써 주말 이야기 하시니까 그런가?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주말이 또 금방 오네요. 아니 어떻게 눈만 감았다 뜨면 월요일이고 또 금방 금요일이고 왜 이러는 거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시간이 정말 너무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있어요. 컨디션이 좀안 좋으신가 봐요, 오늘은. 그럴 때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컨디션이 좀안 좋고 몸이 안 좋을 때는 쉬어가라는 거다. 그러니까 푹 쉬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오늘 저녁은 푹 쉬시는 거죠? 야식을 좀 야무지게 맛있는 걸 드시면 좋을 텐데, 좀 그럴 수 없으니까 안타깝기도 하네요. 뭘 드시면 잘 먹었다고 소문날까요? 건강하게. 영상에 많이 나오는데요. 건강하게 뭐 먹는 법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두부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두부랑 방울토마토 아니면 뭐 닭가슴살 엄청 맛없는 거죠. 양배추 이런 거 아마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설탕이 안 되면 저는 알룰로스를 좀 쓰고 있는데 그게 좀 단맛이 있거든요. 알룰로스 살짝 이렇게 넣어주면은 맛있게 건강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더라고요. 한번 고민을 좀 해볼까요? 뭘 먹어야 될지.

시간이 시간인지라 자꾸 이제 야식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 다크 초콜릿은 살이 안 찐다고 해서 제가 다크 초콜릿 안에 피칸이 들어간 걸 샀어요. 한 박스에 5개인가 들어있더라고요. 여러 개 들어있을 줄 알았더니 5개가 딱 들어있었는데 앉은 자리에서 3개를 세 봉지를 먹었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으나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냉장고에 2개 남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먹어야겠다. 황태자님, 반갑습니다. 사연란에 안녕하세요, 블루님이라고 하셔서 그 뒤에 뭔가 남겨주시겠지. 점점점. 뭘까? 네, 아무것도 없네요. 저는 안녕하답니다. 별일 없고,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청해주신 곡, 이승철, 이문세, 고유진, 이렇게 청해 오셨네요. 이 노래 오래간만에 듣네요. 단한 사람 들어볼게요.

라연님께서 또 사연 난 다녀가 주셨네요. 우리 불러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보는 거 맞죠? 일주일에 한번 수요일 밤 9시에 만나볼 수 있는 불러니 무지 무지 무지 반갑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정말 사람들이 거의 안 오셔서 한가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일하면서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방통대 기말 시험 대비 공부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꼭 평균 80점 넘어서 재수강 안 하면 좋겠네요. 날씨가 계속 화창하고 좋아요. 남은 한 주간도 기분 좋은 날들 보내시고 방송 수고하세요. 사랑합니다, 언니. 저희 집 바로 앞에가 동사무소가 있어요. 그래서 동사무소도 있고 도서관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도서관에 요즘에 몇번 왔다 갔다 하면서 봤는데, 그 지금 아연님이 하시는 분이 이렇게 앞에 앉아 계시거든요. 너무 지루해 보이시더라고요. 아무도 없어서 혼자 이렇게 가만히 앉아 계시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아연님 생각도 나고 그랬답니다. 평균 80점이 넘어야 되나요? 너무 높네요, 커트라인이. 80점. 그래도 뭐, 우리 아연님은 충분히 넘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화이팅!

성시경 목소리가 이렇게나 감미로웠었나요? 잘자요가 괜히 인기가 있었던 게 아니군요. 이런 목소리로 야심한 밤에 잘자요를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으네요. 우리 흑장미님께서 또 다녀가셨어요. 언니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밤이에요. 오늘은 정말 큰맘 먹고 머리 펌을 하고 왔어요. 정작

5시간이나 걸렸답니다. 폼은 마음에 들지만 다시는 하지 말아야겠어요. 졸려 죽는 줄 알았거든요. 기분 좋은 마음으로 잘 듣습니다. 우리 장미님이 굉장히 길잖아요, 머리가. 그러니까 5시간 걸릴 것 같아요. 제 그 자매님도 머리가 짧은데도 4시간 걸렸다고 막 다시는 못하겠다고. 미용실 가는 게 좀 그게 문제예요. 커트 빼고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정말 큰맘 먹고 가야 하더라고요, 항상. 그래도 제가 상상을 해보건대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엄청 웨이브. 웨이브 맞죠? Try to remember when life was so tender. 사실 저의 추구미이기도 합니다. 긴 머리의 웨이브. 절대로 할 수 없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앞으로도 못할 것 같은. 그래서 아마 더 추구미가 된 걸까요? 언젠가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아주 오래간만에, 얼마 만인가요? 우리 어흥님께서 다녀가셨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 왜 웃음이 나올까요? 6월 10일이군요. 무슨 날이냐고요? 제 월급날입니다. 최근에 어떤 짤을 봤는데 시무룩한 AI 강아지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표정이 왜 그렇게 어두워? 혹시 너 회사 같은 거 나가? 출근하면서 거울을 봤는데 제 표정이 딱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지하철을 타서 사람들을 관찰했더니 하나같이 표정이 어둑어둑한 거예요. 그나마 웃음기 있는 사람들은 스마트폰 화면을 보고 있더라고요. 봤드! 오늘은 웃으면서 출근을 했어요. 띵동! 월급 알람이 떴거든요. 동행인도 묻더라고요. 선생님, 혹시 좋은 일 있으세요? 참, 감각이 좋은 친구예요. 작고 귀여운 내 월급, 치킨이라도 사올까 싶었는데, 막 나가려다가, 아차차 싶어 다시 눌러 앉았어요. 3주 만이어도 어제 들은 듯 익숙하고 편안한 음성이 들려서요. 금방 적응하시도록 치킨 포기하고 듣는다고 하시면서 치킨 사갖고 오신 어흥님. 월급날 치킨 포기라니 찐사랑 아닐까요? 어떡하죠? 찐사랑 아니었어요? 저를 버리고 치킨을 택하신 어흥님, 그래도 저는 찐사랑입니다. 치킨한테 밀려도, 밥에 밀려도 저는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왜냐하면 오늘은 6월 10일이고 저의 월급날이기도 하고 월급이 들어왔거든요. 비록 금방 나가겠지만 그래도 월급날은 기분이 좋잖아요. 알람이 딱 뜨니까. 그래서 저도 오늘은 기분이가 좋습니다. 저 때문에 뭐 체한다거나 그런 건 아닐 거라고 믿어요. 우리 어흥님은 뭐 거의 다 드셨을 것 같은. 자, 신청해주신 곡 아이콘의 이별길 그리고 위너의 예뻤더라 두곡 준비했습니다. 기쁘고 반가운 마음으로 전해드릴게요.

네, 위너의 예뻤더라 였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첫사랑이 그리운 건그 사람이 그립다기보다 그 시절의 내가 그리운 거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청춘이라는 말 있잖아요. 전 요즘 청춘이라는 말을 좀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그 단어를 뭐 그런 청춘을 담은 그런 영상을 보면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진짜 예쁘다. 저런 게 청춘이지. 딱 이렇게 위너가 부른 노래처럼 정말 예쁘다. 청춘은 예쁜 거구나. 그때는 왜 몰랐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위너의 노래를 듣다 보니까 또막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 시간 마지막 신청곡이에요. 너무너무 오래 기다리셨죠?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님께서 남겨주신 신청곡이고, 오랜만입니다. 문 닫기 전에 다녀가신다고요? 여보세요 라는 닉네임이 아니셨나요? 아니면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걸까요? 제가 요즘 기억력이 좀 짧아요. 예전에 좀 많이 길었던 것 같은데 엄청 짧아졌어요. 그래서 막 뭔가 일을 하다가 좀 멈춘 기간이 좀 길어지면 다시 새롭게 일을 하려고 하면 또 굉장히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막또 찾아보고. 그래서 기억이 좀 그렇게 짧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신청해 주신 곡, 김결의 햇빛, 펀치의 아름다운 날들이여, 사랑스런 눈동자여. 두곡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함께한 두 시간 동안의 데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늘호수 개국 방송이 예정되어 있죠. 여러분 알고 계시죠? 6월 16일 화요일에 오전 8시부터 오후 밤 12시까지 개국 특별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하늘호수에 바라시는 점이나 하고 싶은 말들 녹음하셔서 우리 흑장미님께 전달해 드리면 흑장미님이 특별 방송 시간에 여러분들 이야기 방송해 주실 거예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도 너무 궁금하거든요. 여러분들 목소리도 궁금하고 많은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음악 신청란으로 함께 해 주신 분들, 또 밖에서 들어주신 분들 모두 고마웠습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 그 특별 개국 방송 시간에, 수요일이 아닌 화요일 밤 9시부터 10시까지 방송이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노래 두곡 전해드리면서 입문 물러갑니다. 검정 치마의 어떤 날, 그리고 어반자카파 노래 전해드리면서 물러갑니다. 고마웠습니다, 여러분. 나니님과 더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

예전 시간 고생해주신 우리 블루님 오랜만에 뵙네요. 오랜만에 뵈도 여전히 반가운 그녀, 예, 우리 블루님과 함께 하셨는데요. 즐겁고 행복하셨죠? 저도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우리 블루님의 뒤를 이어서 저는 달려서 1시까지 여러분들과 즐거운 데이트 열어볼까 합니다. 자, 출발할게요. 나니의 가요비타민 셔터문 올라갑니다.

0: 모습이 있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다니 누나. 컨디션이 별로라서 오늘은 쉬었어요. 몸이 무겁네요. 수고하세요. 화이팅 하셨는데 요즘 날씨가 조금 오락가락하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좀 춥다 싶을 만큼 쌀쌀하고요. 그래서 컨디션이 좀 별로지 않을까. 그리고 간간이 비도 좀 오고 날씨가 요즘 저도 마음에 안 들거든요. 거기에다가 우리 샤방샤방한 꽃미남님께서 잘 쉬어야 되는데 잘 쉬지도 못하고 해서 몸이 쉬어야 한다라고 경고를 내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잘 하셨어요. 잘 쉬셨어요. 가끔씩은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무리해서 과로가 오면 안 되잖아요. 우리 샤방샤방한 꽃미남님 고생하셨어요. 오늘 잘 쉬셨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가끔씩이라도 쉬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신청하신 노래 준비해 놓고 있어요. 마이티 마우스의 톡톡, 예린의 조각별, 그리고 송현이 부르는 인터페이스 준비해 드릴게요. 편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듣고 싶어 하신 노래들은 인라이브 신청 게시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곡은 다양한 가수들의 노래들로 선곡해 주시고요. 신청곡 올려주실 때 가수 이름과 제목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란에 우리 꽁치님 다녀가셨어요. 나니 누나 안녕하세요.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빨리 자려고 하다가 그래도 시간이 아까우니까 약간 더 있다가 깊은 잠 자려고요. 내일 새벽에는 드디어 오늘부로 프리해졌습니다. 그래서 좀 가볍습니다. 커피 마셔가고 있는데 잠은 저 멀리 가는 것은 아니겠죠? 아무튼 방송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우리 꽁치님 다녀가셨어요. 대체적으로 요즘 컨디션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다고 어제 얘기했었는데 대체적으로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요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졌어요. 빨리 컨디션들 회복하셨으면 좋겠네요. 컨디션을 마시면 컨디션이 좋아질까요? 아닌가? 그래요. 우리 꽁치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하은 유섭이 부르는 여자친구 그리고 정희안이 부르는 뻔한 발라드여서 더 슬퍼 이무진이 부르는 그대 잠시 내게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준비해놓고 있으니까 잠시 뒤에 준비해드릴게요. 오늘도 우리 꽁치님 만나서 반갑고요.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무진 목소리에서 잔나비 느낌이 최정원 씨 필이 조금 나는 거 같네요. 아닌가? 예, 신청나는 우리 필사마님 다녀가셨어요. 하늘옷의 비타민 다니님 감사히 잘 들으며 하루의 끝을 보냅니다 하셨어요. 오랜만에 뵙죠. 반갑습니다. 필사마님 오늘도 함께 자리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승철의 소리쳐, 부활의 비밀, 이지훈의 노래해야지. 그죠? 저만 그런 거 아니었네요. 예. 다른 때 노래하던 이무진 씨, 느낌이 조금, 글쎄요. 목소리가 좀 닮았나? 에피소드나 뭐 좀 빠른 노래 부를 때랑 또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필사마님의 신청곡 함께 하겠습니다. 이승철이죠? 소리쳐.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예, 아연님, 아연님입니다. 야, 우리 나니 언니다. 나니 언니 안녕하세요. 아연이가 왔어요. 언니 방송 들으러 왔지요. 언니 사연 날에 오랜만에 다녀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오랜만에 오셨어요. 반갑고 또 반갑습니다. 잠이 조금 오는 것 같고 신청곡을 들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밤은 신청곡을 남기고 싶기에 다녀갑니다. 그런데요, 자고 있는 것 같아요. 코고는 소리가 들려요. 어디서요? 아연님한테서요. 아연님이 새근새근 자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깨울까 말까 이러고 있어요. 깨울까요? 말까요? 이제 내일이 벌써 목요일이네요. 한 주가 참 빠릅니다. 아침이 되면 언제 하루가 가겠나 싶은데 또 하루를 지내다 보면 금세 퇴근 시간이 되더라고요. 남은 한 주간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늘 건강하시고 아프지 마세요. 사랑합니다. 나니언니 하신 우리 아연님. 지금 새근새근 자고 있어요. 코고는 소리도 살짝 들리고요. 여러분들한테는 어때요? 안 들려요? 전 들려요. 깨울까 말까 하다가 그냥 아연님의 신청곡 여러분들과 우리끼리만 들어요. 알렉스가 불러요. 화분 러브홀릭에 그대만 있다면 조영원이 부르는 고별 이렇게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체리님 듣고 계시나요? 김건모의 어제보다 슬픈 오늘 악뮤의 소문의 낙원 부탁드립니다 하시면서 다녀가셨어요. 예, 잘 듣겠습니다. 우리 체리님 다 모였어요. 체리님만 빼고요. 예, 김건모입니다. 어제보다 슬픈 오늘.

연금술사님 반갑습니다. 한 여자를 만났었지요. 오래전에 운명처럼 다가왔던 그녀와는 맺을 수 없는 걸 알지만 그저 참 좋았습니다. 진한 홍역을 치르고 멀치에서 보면서 그녀를 한켠 가슴에 담고 산 지 벌써 20년이 되어 갑니다. 그녀의 시원한 큰 키에 맞는 호탕한 성격과 선한 모습. 이제 몇 남지 않은 인생 언제까지 기다리기만 하고 쳐다만 보아야 하는지 이 노래에 담아서 그녀에게 보냅니다.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진천에서. 예, 이 노래를 참 오래오래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양파의 노래죠. 아디오라는 곡.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아요. 연금술사님 오셔야만 들을 수 있는 곡이 아닌가 싶어요. 예, 연금술사님 오늘도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그리고 많이 많이 행복했으면 좋겠네요.

신청하신 노래 정인의 장마, 장범준의 회상, 10cm의 스토커. 예, 철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도 고생 많으실 거죠. 어제는 고생 많으셨어요. 많이 피곤하실 텐데, 많이 배가 고프실 텐데, 족발에 소맥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족발엔 막걸리도 괜찮지 않나요?

그러고 보니까 이 노래를 왜 이렇게 따라 부르시나 했어요, 철님이. 생각해보니까 우리 철님의 신청곡이었죠. 예, 철님의 신청곡, 장범준이 부르는 회상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간 12시 51분이고요. 나네 음성입니다. 나쁜 여자, 비의 나쁜 남자 두 곡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0: 행복하셨나요? 즐거우셨나요? 나니의 가요 비타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예,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1: 처음부터 이런 생각은 아니었어. 네가 날 정말 좋아하게 될 줄은 몰랐어. 그냥
0: 샤방샤방한 꽃미남님, 꽁치님, 필사만님, 아연님, 체리님, 연금술사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철님,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잘하라고 선물 담아주신 우리 꽃미남님, 그리고 철님, 꽁치님, 체리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안에서 청취해주신 우리 하늘호수 가족님들, 그리고 웹사이트에서도 예,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시죠. 고맙습니다. 그리고 예, 추천 눌러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예, 저는 한루루의 사랑하게 될 거야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오늘도 밤 11시에 또 만나요. 편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분 좋은 하루도 되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우로스 자키 나니였습니다. 쇼트홈 내려갈게요. 고맙습니다.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평범했을까.

하드로스 가족분들 반갑습니다. 밤사이 편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2026년 6월 11일 목요일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소나기예보가 있어서 나오실 때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은 16.3도로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소나기가 지나면서 중부지방은 낮에도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오후부터 소나기가 쏟아질 텐데요.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과 전북 북동부, 영남 내륙에 5에서 30mm 예상됩니다. 특히 강원 내륙과 산간에는 시간당 20mm 안팎으로 강하게 집중될 텐데요. 이때 벼락이 치고 우박이 떨어질 수 있어서 안전사고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중부와 경북 지역은 구름이 많겠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소나기가 지나지 않을 때는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고요. 강원 영동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오존 농도도 짙어지겠습니다. 낮에는 예년 이맘때 초여름 날씨가 나타나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27도로 평년과 비슷하겠고요. 반면 소나기 구름이 닿지 않은 대구와 울산은 29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내일도 강원 영서에 소나기가 지나가겠고요. 기온은 점차 올라서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까지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좋은 음악 전해주신 연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우로스 방송은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채워져 방송이 됩니다.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청곡과 사연은 인라이브 게시판 통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먼저 로그인하신 후에 왼쪽 메뉴에서 랭킹 누르고 목록이 실시간 선택하면 1위에 저희 한우로스 방송국 있습니다. 채팅 누르고 대화방 오시면 화면 오른편에 녹색 원 연필 부분이 있는데요. 연필 눌러서 신청곡 사연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듣고 싶은 가요로 간단한 사연과 함께 주시면 되고요. 다만 트로트나 경음악, 팝송, 랩, J-pop, 가사 전체가 영어인 곡은 신청을 하셔도 선곡이 안 됩니다. 같은 가수의 노래도 두 곡 이상 선곡 안 되고요. 바로 전 시간에 방송된 곡도 중복해서 보내드리고 있지 않으니 다양한 가수의 곡으로 넉넉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곡을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연이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은 신청곡 선곡이 어려우시면 사연만 주셔도 괜찮습니다. 대화 함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PC 이용하시는 분들은 인라이브 홈페이지, 모바일은 인라이브 어플 통해서 실시간 소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연과 듣고 싶은 노래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인터넷 FM 라디오 중심 한우로스 방송국이고요. 저는 좋은 아침인 가요의 터보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 와우님 다녀가 주셨어요. 홍지호의 프로포즈, 손지창 김민종의 그대와 함께, 박은빈의 드림 어스 청해 주셨습니다. 드라마 주제곡들인가요? 홍지호 노래 되게 오랜만에 듣네요. 안녕하세요 터보님. 어떻게 잠들었는지 모르게 잤어요. 피곤했나봐요. 잘 잤네요. 목요일은 아이들이 늦게 와서 여유가 있어요. 제 시간 가지며 잘 보낼게요. 터보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푹 주무셨나봐요. 어떻게 잠들었는지도 모를 정도라니. 그제 하루 종일 낚시하느라고 새벽 2시인가 주무셨다더니 그 여파가 있었나 하긴 했던 모양입니다. 또 푹 자고 일어났다니 다행이에요. 오늘은 또 아이들 늦게 온다고 하니까 오랜만에 생긴 여유 시간, 와우님만의 시간으로 편안하게 잘 보내면 좋겠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 잠시라도 숨 고를 수 있는 시간이 참 소중하죠. 좋아하는 음악 듣고 하고 싶었던 일 하면서 기분 좋은 하루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행복한 하루 만들어 가세요.

일사모님 다녀가 주셨어요. 태연의 타임랩스, 리즈 바람아 멈춰다오, 정은지 하늘바라기 정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터보님, 오늘도 모닝근무입니다. 목 상태는 어제보다 많이 나아졌어요. 아직도 쉰소리가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예 목소리가 안 나왔던 이틀에 비하면 정말 많이 나아졌어요. 역시 쉬는 게 남는 건가 봅니다. 한우로서와 함께 오늘도 잘 버텨보겠습니다.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네. 또 어저께 주중에 쉬는 날이라 그나마 다행이었던 모양이에요. 오늘도 예, 아침 근무하시면서 소식 전해주셨는데요. 목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니 참 다행한 일이에요.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았던 이틀 생각하면 지금의 쉰 목소리는 반가운 변화로 느껴질 것 같은데요. 역시 몸이 보내는 신호에는 충분한 휴식이 가장 좋은 약인가 봅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닌 것 같으니까 무리하지 말고 따뜻한 물도 자주 챙겨 드시면서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좋아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오늘 하루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무 무사히 잘 마치고 한우로서와 함께하는 시간 동안 만큼 여유도 찾고 기분 좋은 음악으로 힘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박장미님 신청 사연입니다. 오빠 안녕하세요. 바쁜 아침이 되겠어요. 애들 먹을 거 해놓고 집 마저 싸고 방송하고 튀어나가야 합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여름바다를 만끽하고 오겠어요. 잘 들어요. 브라더스의 너를 그리워할수록, 이젤의 여름의 방정식, 도경수의 말스 청해 주셨어요. 오늘 아침 많이 바쁘겠는데요. 예, 애기들 먹을 거 챙기고 여행 준비도 써야 하고 방송하고 나서 출발을 하는군요. 오늘 다음 방송이네. 예, 드디어 기다리던 바다 여행이군요. 여름 바다의 시원한 바람도 마음껏 느끼고 파도 소리도 들으면서 일상의 피로는 잠시 내려놓는 행복한 시간 보내고 오면 좋겠네요. 바쁘게 준비한 만큼 즐거움도 크겠죠. 이동하는 길 안전하게 잘 다녀오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좋은 추억도 가득 담아오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한우로스 가족분들 응원까지 챙겨서 출발하고요. 여름바다 마음껏 만끽하는 행복한 여행 되세요. 오늘도 화이팅!

0: I remember when you walked through that door, sat down in that chair, the times and shit, but you bring it.
1: 네가 완전히 담긴 하얀 너의 전방.
2: 정인이 엄마 다녀가 주셨어요. 포맨의 선물 B1A4 이게 무슨 일이야 정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큰일 난 듯해요. 밖에서 가끔 조용히 듣다가만 하다가 인라이브가 핸드폰으로 된다는 걸 안 지 얼마 안 되었는데 하늘옷으로 중독됐네요. 저의 지친 육아에 힘을 주는 것 같네요. 늘 모두 감사합니다. 네, 일단 그동안 조용히만 듣고 계셨군요. 그러다 이제 모바일 청취를 알게 되신 모양인데 어느새 하늘옷에 중독되셨다니 정말 반갑고도 기분 좋은 큰일인데요. 육아를 하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를 만큼 정신이 없고 몸도 마음도 지칠 때가 많잖아요. 그런 시간 속에서 하늘옷의 음악과 이야기들이 잠시라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니 정말 고맙고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정인이 엄마님 혼자만 애쓰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잠깐의 음악 한 곡, 누군가의 사연 한 줄이 생각보다 큰 힘이 될 때가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바쁜 육아 중간중간 편안하게 들려서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도

0: 너 나한테 잘해.
1: 비주맘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조선힙합의 마음의 숲, OPPA의 그대야 미안해, DK의 별이 될게 청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이 되었네요. 어제보다는 조금 마음이 안정되지 않았나 싶어요. 항상 한우로수에서 응원받고 화이팅해서 하루를 시작해봅니다. 오늘도 좋은 방송 감사드려요. 네, 어제보다 좀 안정됐다는 말씀에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 마음이 힘들 때 하루를 시작하는 거 참 쉽지 않죠. 조금이라도 편안해졌다니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걱정이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오늘처럼 조금씩 마음의 여유를 되찾다 보면 분명 더 좋은 날들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늘호수에서 전해지는 음악과 이야기들이 비주맘님의 하루를 시작하는데 작은 힘이 되고 있다니 저도 기분이 좋네요. 오늘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처럼 한 걸음씩 차분하게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편안한 만큼 웃을 일도 더 많이 찾아올 겁니다. 행복한 하루 만들어 가세요.

행복해져라님 신청 사연입니다. 피클의 같은 마음이라도 겸비에 행복을 주는 사람 도코의 니가 웃는 게 좋아 청해 주셨어요.

커버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평소처럼 방송 들으러 왔네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음악이 있으면 조금은 즐겁고 누군가가 함께 듣는 방송이 있으면 덜 지루한 것 같아요. 오늘도 좋은 음악 들으며 하루를 시작해보네요. 터보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방송 잘 들을게요. 네, 오늘도 어김없이 함께 해주셨네요. 반복되는 일상은 뭐 때로는 특별할 것 없어 보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음악이 함께하고 같은 시간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으면 조금 더 즐겁고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도 그 안에서 좋아하는 노래 한 곡 듣고 반가운 사람들의 이야기 듣고